0: 있어도 잡을수록 하는 거다. 하다니 우리도 잘은 못하고 낚시하는 거 아니가 니트 부부가 선정.
1: 그래도 숙제 점이면 빠지는 소리 점을 붙고 풀리 나가 가지가 빌릴 가지고 사오니 나가 꺼라기로 오니 그 점인 낚시를 듣다가 지금 벌써 다 낚시하러 온.
0: 라 빠지고 가뿐히 낚시는 못하는 거 아니고 아닙니까? 오히려 있어 보이라고 섬세하거든. 사실 그러면 벌써 하면서 이렇게 파울이라 있다니.
1: 왜니? 벌써지 않고 이제 점인 분이 가서 첫번 빠지고 숙소 투구로 알아가 오니 빠지고 물 속에 와 더미로 오니
2: Thank you.

0: 자기 본인은 뭐라고 말하지만 거의 괜찮아서 아무런 느낌이 가능하거나 이미 남편이 모두 이익으로 사회에 만들어져 되어있는데 마크로 세월 예쁜이 서파 수스타 수화비로 가능한 게 어디한 수도에가서
1: 이금이
0: 서파 바이바리 바탕을
1: 아빠들이 어제보러 퍼져보자세요.